0: a pasarla bien. Acomódese en su asiento 77 de Fuego de lunes a viernes a las 2 de la tarde para tener la platicadita.
1: Radio Fuego 上聆听最精彩的亚洲文化音乐的
2: Radio Fuego에서 아시아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.
1: Radio Fuego에 아시아 문화와 음악 등의 최고의 방송을 들으세요.
0: Nico Nico Radio los sábados 10 de la mañana por Fuego 107.7.
3: Radio.